시가 구스고와 니사 시부 베구만다 니치 시부그 베구만다 아무니에 리수르 주흐 무과관 주니고 할루 누데 루니에 마와벨루 무과만나로갈래

시가 구스고와 니사 시부 베구만다 니치 시부그 베구만다 아무니에 리수르 주흐 무광광 주니고 하루 누데 루니에 마와벨루 무광만나로 갈래

지프마도 사콜로 지프디크 도강아 니마디오 무파 간예 지무베 초부 사츠코마부 이잉와쇼아벨리 사츠코나 마쇼마 아무니 지투 아미벨로 무과마나로갈래.

시가 구스고와 니사 시부 베구만다 니치 시부그 베구만다 아무니에 리수르 주흐 무관관 주니고 할루 누데 루니에 마와벨루 무관만나로갈래

지프마도 사콜로 지프디크 도강아 니마디오 모파 간예 징베 초보 사츠코마부 이잉와쇼아벨리 사츠코나 마쇼마 아무니 지투 아미벨로 무과마나로갈레